0: 자, 다쳐야지.
1: 여러분 여기 고등어 마모아빠 마노랑 이렇게 파마리 헬센터 내려가지마 마노랑 이렇게 파마리 헬센터지 똑같이 어디 노랑 이렇게 파마리 헬센터지 마제 노랑 이렇게 파마리 헬센터지 어디 아시나카 나셔널 파마리 헬케어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NPHCDA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 웨이크업